0: 하지만 앞서가
1: 앞서
0: 스낵이 모델은
1: 남산제
0: 아이고 남산제 마치니 많이
2: 마치니 많이
0: 욕하는 단전제
1: 남산제
0: 욕하는 단전제
1: 남산제
0: 교수님 말까봐 남산제
2: 앞서